0: 진짜 장난이 있어. 야, 새가 새가 뭐? 왜 제가 보리움? 너가 저리만 왔니 제라? 제라 운난이 있었어.
1: 어머니는 더해야 내가.
0: 자마리가 어머니 보호만 줘서
1: 원님 원디레스.
0: 왜 자마리가?